0: 주면 참아 만나도 하오니라. 나의 언니 빠지
1: Ability OFM Radio, and I mean, my opinion, so, for, also, ability, WWW OFM.

하나님은 나한테 세워 있기미에 에프시아미 프리모 나는 내 수원이호 당신 수원이 내 당시에 완나와 그하고 두하고 하지 선호 당원 후원이 하고 지어모 고마 디안이나 디권에 여워 양파 훈여구 지성 나는 훈여구 예 나는 지행이 후프리미 엔체 헌 내 와시면이 뭐냐 내 와시면이 뭐냐 뭐 내게 아프다 내게 아예 예 내게 훈여구 뭐 같아 I'm a little bit of a